0: 소리 줄이야. 지배인 소리는 말은 루루.
1: 루루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

0: 미친이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루루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